나시망 헤빈드로 상만의 기장코 크나소나 마나하 다조조 나시망나 베디 상만의 기장코 가마탕스카겐 기장아라 카사침 노노낙나 앙니 위보니 잔치나 아로 은닥 플레이 카사 아침

0: 아치카 송니 살급뱅 아독 졸금깐 창사오 바디타바 자송랑오 사갈 녹색옹 아첨 루웃 베아블 시랑니 기세포 아글삭니 카스니 카스니 탱글랑아니 치달 베그파 사갈니 치즈타타코마네 아치카 송니 살급뱅 졸바 아강바하 완데켄 살급뱅 아독 졸랑오 제카이 촉폿 아사크리 시주 냉콩 토레그리 아로그펀 비아프랑오바 롱 춘라라그파 송랑코 늑나마나 롱 춘랑오 마 만티 치능오 동급파 존투랑 아로 코랄 조옹랑니니 토베 측체 측체트롱 플카페 동아니코바 늑나마나 안칭니 살리라마 도코바 투라오니 달루라마코 마일스니 망리앙온 돕크리 송온 돌롱오니 니아토데 카마코 사크막 롱 춘라라그파 비아프코 늑겐 야피아폰 롱춘랑오 방 베야 사갈니 존투랑니 로옹 플차페 동아니코 바늑나마나 캄즈롱이 란 크랍금은 로옹랑코 아루 로옹 플금은 캄캅급바 볼 비셈랑코바 로옹랑코 독페이니오디 늑나마나 나메다키니 이르크티 찬치이니오디 하이다바디타바 차송랑오 야비압졸랑오 볼카닉 이랍션 옹아하코네 찬치마나 아로 옹아봉 총오타콘 옹자우디 감체마루 옹 풀캅금은 아로 감즈롱에란 캅급바루 옹랑코 야노 늑자와침 돌롱니 카마오 자크라치팍 치릉 르카모 롱 콜콜 사둥아 인디바다 오나바 다랑바야 롱 콜코데 나삐니 구자 우니금은 은다급바 옹 테라야니 친랑한 추금흑 아측 아송니 아이요 은마나니코 미속간 박사 능 투에 산디르크티 니아니코 기습낭급바 만디랑오니코 다비잉아 기습낭급바랑나 졸방인둥아
1: 옹 테라니요 플락니 토에 옹 금은랑나 아야온 만플그바 비압 롱콜랑나 아측 아간르뜨가니요 낭 잡급바 치볼나 멍승아만급바 송담사 살급뱅 아도건그낭 이안 아삭레 바 아삭 두라반다옹아 야송콘콘 사갈녹스니 플락옹아니 진랑 그낭님 아시나마나 송금콘 롱춘 롱브락 능투베급바 아로 박로비급바 롱콜랑 등급바 치맥랑 사갈로 동급바 마만티 존투랑니 아카페 로옹플그만랑 그낭 옹텔라니나 멍승아산 옹자 아측랑니 잣마사완 가라간층 만데랑니 송동람 아독바옹아 아책아송니 살라람 아독랑오 동급바 엄뱅 마치 바 웨랑니 닥베왈그타 미야미시 악만텟마노 완갈아그타 와망 완갈아코 닥자 우아망니 몽송밭그바 마니아니 바 트로카니에라 미망로들라니 바 망오나니아노가 우아망니 독가람아니 남멘등탕아 시금은 만데니 그랭드코 바에 로들나 바 트록들나 독가 담마니송아 우니금은 우아망니 베발로 담

0: 뭐랑 이렇게 농하고 납톰 들라 나가다 차차 지능어 뭘 이렇게 즉시 나도이 농하고 바니까 아야오 은만 풀비비자마 잔치나바 닝자마 리양이 사나이보 노왕이 니아이보 스캉오데 볼비작 긍산가 악자나 지바 금몽자나 인디바다 아오디 아디탄 볼비작바 지르까모디 스콩에 동아 지바 온티사디 당스마 불시르 우타하니 금은 아로 만디랑니 리양의 지코 작칼하니 금은 바 칼라카하니 금은 사옹아콘 비압코 남메다께 니오디 야바롱 콜롱 고풍하니 금은 마이바니 에셀 아아망락자이 망그리아랑니 소모요 납토마사옹나랑 총모타 연디바 아브리아 쿠추토 지볼와리 동카마니라 아야온마나니 홍아 아측 아간을 등하니바 비압니 크리데 각케동나 크라비비아 멍그니 아셀랑오 방착기 야 지볼니금은 산디르크테 니그파랑나 각케트쿠 위나 남급바 조롱아
1: 리등시와리 아사크레오나 촉폿그따리 앙오디 카키자 바자로니 자카시치팍 아디따리 앙온 곱크리 송코 맞네겐 우노니 치비마르 깜졸졸리 앙온 다말그리 송오 멍승비그파 와리 담사코 느껜 원 리등시 바 리등스니 와리 옹아 돔베 와리 제카이 아이오 은마나 원 닥겐 리등시 와리바 등당 닥게 남멘 아이온 만플라니 옹아 야 와리 남멘 투아 보창기자급바 와리 니 아가나 리딩시 등스니코 가르치웨 등오나토바 속자 니 아가나 와리코 니나리 앙오디 남멘 심삭베나나가 마이나 아르끙오니 록브락 록슬랑다케 와리코 니오나 와리 남멘 니나 미슬라 아팔라 핏 콜라치망옹겐 아로 바크루와 핏 소톡 바솟스니망옹겐 록브락 파탈닥 가오니 치비마니 다리 온트멘바 와리코 남멘 카남기자 미슬 다파타 와리 망오나 카스니 남미 심삭비 볼자들랑코 미 원낭나 만나 와리코 박소그타 박삼그니 친롱 브락슬랑 추비 이 픽니 동아 야 와리오 다랑바 나톡 나밧 아미르 미 차자 마이바 켄베그니 와리니 노쿠파 동아 네 아가나 플락 감즈난 갑급바야 아삭크리 송코 니나 늑나 산디르크테 니그파랑나 알투그파로 남그파라마 자랑랑코 소르카리 타리온 파겐츠모디 송니 만데랑나 아루 플락 늑카 니아니랑나 송그리그파랑나 남그니용 베겐참 벌시그마카 송탕 아로 등탕 등탕 아송 랑우니바 멍승베그파 아삭크리 송코니 나리바잉아 와망나바 크라아그타 남그파 동착하니 마 착하니 알다노크랑코 르키 타리이온 파우디 플락 니그탄 닥 착하니 오파겐침 벌그낭그파 싱그파 위그파 마시그파 아송니 잡니 들그파랑 찬치앗 파우디 마텔베겐침
2: Simang Karu Hills ni ayaw and mananirang asakri ni gaman tarigman program ni gitamgpa bako kunasona matnaha yako segapa taaseng ke marak aro tarigapa Indrajit Karma karunga Simang dao manggapan program ko kunangin
3: Ongija jangbung mangani ko gapat na be HIV yarang chi Ongija jangbung mangani ko gapat na be HIV yarang chi batrukna amja apsan charmani chi phaikhana damsan jakhalani chi apsan bara ko jakhaldmani ba sakkabun ko dang thapani chi khakhet ko wera bo khenna be Aro sagaba mande ko mutchinabe. Songsano dongba sakantinan chinga khadongani ko arunal jokani ko na jothon kainga. Nangni sepang batkiba testing center ona riangi HIV ko porika khaini bo aro thalbate wira nagata National Toll Free HIV aro STI ni helpline number 70s khusni ona kol khabo ba breakfreeindia.org website ona napangini bo.
2: yan akashwani tura ta osomoya thamnis ni bajong aha ta thamdi na simang tokyos programo saksa artist ni gapa hindi film ni tangok nasogen sanga simang na dala thamu sonu nigam ni gapa gi tangkor abainga gi tangkok nang nas khang na simang na mangsau yatani ko yachenga mandir akoma nakra gapa india ni prime minister sri narendra modi uni chang chasa kola chis ni gapa Man ki baat pa gisikni khatako khnalo August chani kolachi tariko wan robibar salni chisa bajio asongni mandirang na agan parakat gen. Apsan kon achkuchi PSK aganats kagapako joljol na simang khnasona man gen. Pilsatai atamni chet bajio achkuchi PSK aganats kagapako na simang khnasotai na man gen. Na simang chingni station ni program rangko rachagni sopriki tam poin gitam sa meter medium wave pa hazal sa rachagni kolachi gitam kilohertz kilohertz FM rachasa sa points ni megahertz aro news on air app kata khnasona man gen. Yan akashwani tura. Ta program na ribay nga. Na simang na dalo sunu nigam nir gapa gitrang ko rabay nga. Skang pao na simang 1920 Evil Returns filmi ko kanang chingin. Gitong inga. Apna mujhe tu laga.

나시마다 다뭐 작사 아티스트인 것봐 힌디 필름 기장 거 왔다니 소모요 소누니 감니 것봐 기장 거 그나 소나 많아 하본 감이 나시망 둠세 아차 거